0: 모인 게
1: Simply the best.
2: 오게 디아 도가코네 게레리아 루이보네 99% 카모셰네 1% 와히야뉴 나 DJJ
3: 디기도 야키고쇼 오게 트레포네 존 와히야뉴 나 DJJ
2: DJJ 254 The King of Remix